0: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But now, O Lord, you are our father. You are the clay. We are the clay. And you are our potter. And all we are the work of your hand.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We are the vessels made by God, made by His hands.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이 커피잔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이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다 모양이 다르고 또 목적이 다릅니다.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we can use the vessels or cups and containers all made by God because of His purpose. But today, the scripture verses we are looking for is not the kinds of the containers or vessels.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릇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릇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Hey guys, let me show this. It's dirty inside, dirty outside, both sides are dirty. I show you this. Inside are dirty. What about outside? It's clean. Okay. And let me show this one more thing. What about here? It's clean. Where? Inside. What about here? Dirty. Dirty. It's outside. Yeah. But I brought here very special one. Because this is special. I put in this bag and show this. What about this? Clean. What about here? Clean. Inside and outside. It's all clean. Right? Oh, clean. What kind of vessel, what kind of cups do you want to use it? This one. It's clean. Yes, you're right. 여러분, 오늘 아이들도 이거 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안가방에 다 더럽고, 하나는 안은 깨끗한데 바깥이 더럽고, 하나는 안에 더럽고 바깥이 깨끗하고, 하나는 양쪽이 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해야 된다. God wants to have such a wonderful, clean vessel, inside and outside. Why?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생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양쪽이 다 깨끗한 그릇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은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He hates the dirty vessel.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What to you?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싫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더러운 외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언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증거 혹은 형제 이간. 여기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일곱 가지를 살펴보면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가 겉과 또 속이 다르거나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haughty eyes, 거짓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 증거 혹은 거짓 증인, 형제, 이간. 이게 다 양쪽이 더럽거나 한쪽이 더러운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바깥은 번질번질한데 속은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혀, 악한 계교, 거짓 증언, 형제 이간,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교만해서 눈으로 교만한 것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He hated it.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어요? 물론 이것을 뒤집으면 똑같겠죠. 우리는 겸손한 모습, 열매를 맺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We are all not enough to worship God.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The treasure the Bible talking about is the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보배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부족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과 박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안과 박이 깨끗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If a man cleans himself from the latter, he will be an instrument for noble purposes, made holy, useful to the master, and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이죠. Anything but the pleasures.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게 쓰임받음에 감사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씻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은 아주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The most valuable.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쓰임을 받습니다. The most important. 또 어떤 사람은 가장 훌륭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The best. 또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valuable하게, 때로는 important하게, 때로는 아주 best로, 그리고 아주 big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귀한 것입니다. 그가 작게 사용해도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고, 아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게 쓰십니다. 다 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귀한 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가치 있고 중요하고 최고이고 그리고 훌륭하고 그리고 큰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박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벌써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안과 박이.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안과 박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He is the maker. He is the creator. He is himself clean. He is himself holy. 이 바이블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But just he who called you,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거룩하라. 그리고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안과 박이 다 깨끗해서 거룩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담는 그릇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것들, 그리고 쓰임에 합당하게 모습을 갖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The God we worship is the Spirit, unseen. Nobody can see him.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The way the people see our Lord and our God is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we must be clean and be holy.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홀리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과 밖이 깨끗한 존재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원치 않는 것, 그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과 밖을 다 보시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아니다, 너 한 조금 이따 봐라.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겠다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안과 박이 같아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넘겨주세요. 425장 찬송인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그리고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펀드레이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작 나갈 날짜가 됐는데 택도 없이 그 금액에 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물질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최한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침례교 총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말씀의 종교, 말씀의 교단, 그래서 말씀 말씀 말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1900년도, 1800년도 말 1900년도 그리고 길게는 1940년대까지 그 역사 기록들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교단에 가서 쭉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특별 집회가 있는 사진을 쫙 보여주는데 거기에 설명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몇몇 멤버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굴습니다.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살려달라 그리고 헌신한다 그리고 막 그냥 달라졌습니다. 이 침례교회 교단 본부의 침례교회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뜨거움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갔죠. 그런 때였습니다. 이 부인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물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 시간이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쨔주여 하면서 소리 내서 막 버블리 막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속이 상해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들려오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이런 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무슨 일이 되든 No matter what.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들은 또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만지는 그 토기장의 마음에 합당하게 만지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프리카에 가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이 찬송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the final point,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 모르는 것처럼 이곳에 나와서 왕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예배에 참석하고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BBN 미디어가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곳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신앙생활에 관한 유용한 도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담 사이트인 BBN 챗과 또 무료 성경대학인 BBN BI가 있습니다. 특별히 BBN BI를 통해서는 원하시는 속도로 또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를 무료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원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다 제자는 폭풍이 일어날 때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평안하고 잘살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그 사람의 믿음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법 잘 믿는 채 하다가도 삶의 풍랑을 만나 어려운 시험을 부딪히게 될 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고난, 그리고 실패에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의로운 섭리와 더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산상보훈이라는 천상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21절을 통해서 뼈 있는 결론을 내리셨지요. 그것은 우리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에 있어야 되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한 선지자도 능력을 행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소수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서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일 텐데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BBN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성경, 하나님 과목을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bbnbi.org입니다.

몇 년 전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이 미술품을 경매했습니다. 여러 가지 값나가는 미술품들 가운데 이름 모를 그림 한 폭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불과 14달러라고 하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그림이 그리스 화가 미네르바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림값은 14달러에서 5만 달러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아마 이런 경험을 가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사야 43장에는 구스와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로 대신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과부의 동전 두입을 최고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드리는 삶을 좋아하시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전부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드러나게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비엔 방송을 물질로 후원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저희 비비엔 한국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저희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헌금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2: 제3장 여호와의 노하신 내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정일토록 손을 들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구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수구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미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리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사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피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성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니요.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나래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케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3: 제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림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전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전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으미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더라.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2: 제5장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의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간 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가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어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함이여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너희는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싸우며 우리 머리에서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와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채울 수 없는 인간 내면의 마지막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혹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삶의 공허와 허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모실 때 당신의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진정으로 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매우 혼동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무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최근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찬양의 말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 몇 시간에 걸친 방송을 듣지 못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인격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경이 인격에 대해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됩니다. 인격에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는 절대로 어떤 변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한 뜻은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내려야 하는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특정한 때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인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태도와 행동과 원하는 것에서 보이는 좋은 질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언급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인격과 관계되어 있고 순결, 성화, 순종, 감사, 인내, 기꺼이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인격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주 안에서 제 인격이 바로 되어 있다면 저는 선택해야 할 것을 바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만 하고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내리는 구체적인 선택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지금 당장 내려야 하는 결정과 장기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시면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메모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계해서 믿는 자들이 내려야만 하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음의 방법들로 인도하셨음을 배울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인도하신 방법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인도하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림과 둠림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는 이 우림과 둠림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빛과 그림자를 해석했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잠언서 16장 33절과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로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는데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징조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한 징조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털 뭉치를 밖에 두었습니다. 만약 양털이 젖었고 그 지위에 있는 땅이 말랐으면 또 바꾸어서 만약 양털 주위에 땅이 젖었고 그 양털이 말랐으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때 특별한 징조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또 우리가 보는데 이 방법을 통하여 더 완전한 빛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심이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한 데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방법이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인식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것들을 재검토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제사장의 흉배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기도원이 양털 뭉치를 통해 받은 특별한 징조들로 제비 뽑기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같이 더 완전한 빛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시켜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 가지 주요한 형태로 주어졌음이 명백합니다. 즉 눈으로 주시는 인도, 귀로 주시는 인도, 그리고 마음으로 주시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민수기 10장 11장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환경들, 즉 명백한 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귀를 통해 인도하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0장에서 나오는 특별한 경우인데 은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하여 인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임재를 통해 주어진 성숙한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물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인도하셨던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수많은 결정들에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밝은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당면한 선택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단계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순서대로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택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아십니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때 그 뜻을 행할 마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함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로 또는 저기로 다니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또한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때로 찾아오는 실패를 경험하며 감당하기에 너무도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에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여러분의 문제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름다운 성전에 이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참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다가 한가운데 돌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공되어 있었는데 작은 돌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에게 왜 돌이 빠지고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당신이 큰 일만 이루려고 기다리다가 결코 끝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채울 자리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그 사람은 적은 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D.L. 무디의 예화 집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아직도 큰 일을 기다리고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까 늘 고민해보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참된 예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병기로 죄짓는 곳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다고 하는 말은 항복하다라는 말과 복종하다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되실 줄 믿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참된 예배는 내 자신이 늘 하나님 뜻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TGI Friday란 말은 Thank God It's Friday의 약자입니다. 한 주간의 일을 마치면서 휴식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금요일을 좋아해서 생겨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딘은 그에 져서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는 시간에 교회당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은 꼭 깨달으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의 삶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오직 복음적인 말씀과 엄선된 찬양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천국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청취자들을 방송 듣기로 초청하기 위해서 ITL 카드를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ITL 카드를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신다면 방송 선교에 중요한 몫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ITL 카드 신청하기 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언어권의 ITL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0세기 지성인의 대표라고도 알려져 있는 장 폴 사르트르는 그의 몰려오는 절망감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종을 한 달 정도 앞두고는 이렇게 그는 얘기했어요. 나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거야. 나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거야. 그리고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근거가 필요한데. 소망은 근거가 필요한데 장폴 사르트르의 소망은 실상은 근거가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에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쓸쓸하게 그가 평생 외쳐왔던 평화, 피스, 피스 그의 철학의 무용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죽어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며 멋지게 잔치를 베푸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실 그 사건, 당신의 사역의 초기에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당신이 궁극적인 신랑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두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시사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표적, 믿음, 영광의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므로 표적은 그 기능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복습을 제가 합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구약에 약속하신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음을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시작되었음을 또한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의 풍성함의 만족감의 상징인 포도주가 고갈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종교의 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마구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친히 당신이 진노의 포도주를 당신이 친히 마시며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쁨의 포도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교훈 받기 원하는 것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 교훈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잘못된 이해를 제가 좀 교정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껏 마셔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핑계 삼아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글쎄요 많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뒤틀려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파티에서의 포도주 또는 술은 방탕을 돕는 도구입니다. 적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리려는 거기서 이탈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저는 신문에서 참 엄청난 그러한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의 뭐 장로님 이 주장이 얼마다 이런 게 신문에 공공연히 실리는 것을 봤습니다. 적지 않은 정치인들 소개하는 가운데 왜 또 주장이 거기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종교는 기독교라 써 있고 주장은 소주 두 병 이렇게 써 있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적어도 일부 교회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여겨 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만드시는 이 당시의 상황에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실상은 물에다 3배 또는 10배 이상의 물을 부어 그 포도주를 희석시켜서 포도주를 마시고는 했습니다. 음료수의 기능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경고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자라고 못박아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32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어서 계속 술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술 취하지 않으면 되죠.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면 괜찮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술 취하지 않을 바야 왜 비싼 술을 마십니까? 술은 애초에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며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서로 상충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 캐테고리컬리 단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서 안 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로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기에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니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컨트롤을 받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술의 컨트롤을 받든지 대조시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술잔을 주고받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행위이며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걸 제가 확신하기에 그러나 혹 제 음성 듣는 분 가운데 뭐 조금 마셔도 아니요 조금 마실 필요가 전혀 돈만 들어갑니다. 그냥 시원한 냉수를 드세요. 주스를 드세요. 포도주스를 드시면 포도주와 똑같은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스를 매일 한 컵씩 드시면 여러분 심장에 좋아지니까 오늘부터 꼭 포도주스를 한 잔씩 이만큼씩 마시세요. 포도주는 아예 그 많은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또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교정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부 잘못된 이해에 관하여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그러한 교리를 세워놨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달리 그러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교리가 틀린 것을 이 본문 자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즉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는 사라지고 다시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본문 이외에 다른 세 곳에 언급되거나 또는 암시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본문은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소개시켜주 하기는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맞바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마리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눈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마리아를 끼어넣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요. 하인들의 순종이 이 표적의 열쇠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표적에 있어서 기적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본문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요한은 하인들의 순종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인들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영광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고 영광을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만 하인들에 대해서는 요한은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 순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본문의 주 방향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첫 번째 행하신 그런 표적이기도 하고 이 표적 첫 번이라는 표현은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시다 말씀드렸고 또한 주된 the primary sign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실상 의미상 이 표적은 주된 그런 표현 표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난한 한 신혼 부부를 곤궁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이 본문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굳이 혼인 예식을 당신의 첫 번째 표적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으며 포도주의 이미지가 필요했으며 그리고 당신이 곧 신랑이라고 신랑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물론 결혼의 신성함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당신이 신랑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분위기를 택하셔서 첫 번째 혼인 이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궁극적인 혼인잔치로 이 사건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줍니다. 그러게 오늘 나누고 싶은 주된 교훈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드시던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는 다시는 내가 이 포도주를 언제까지 안 마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실 때까지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즉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기다리라. 나중에 우리 나중에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새 포도주로 내 혼인잔치를 멋지게 벌리며 거기서 멋있게 맛있게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자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셨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 들려올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환난의 기간이 이어지게 될 것이요 위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프로페틱 캘린더 예언적인 그러한 달력 하나님께서 이를 전개하시는 달력 가운데 다음 사건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기간일 것이고요.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 혼인잔치를 오늘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1년 페르시아 건국 2500년을 기념하면서 당시 이란의 왕 팔레비 왕이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약 1억 불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때 사용한 이 전등, 불빛 이것만 위해서 84만 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69개의 나라에서 약 600명의 주요 인사, dignitaries가 초대를 받아 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혹시 거기 받아 가셨던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못 가보셨어요? 안 불렀어요? 1억불의 돈을 들여서 1억불의 돈을 들여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의 명예를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가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대한 멋지고 또 멋진 잔치에, 그러나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그 초대장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내가 마실 계획을 갖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초대장을 지금 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기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선한 착한 행실로 우리의 멋진 인격으로 세마포를 입으며 그 잔치자리에 신부가 되어 참여할 것을 우리는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 혼인잔치를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그 혼인잔치를 향해서 발걸음을 계속 더 가까이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 입니다. 심장 전문의였던 하버드 의대의 헤네켄스 박사의 보고 내용입니다. 은퇴한 사람의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은퇴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80%가 증가한다. 은퇴하신 분들 번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평생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퇴를 나이가 든 사실에 대해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직업, 또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사회생활, 은퇴가 가능하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은퇴가 사실은 없어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이가 든 사실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열심히 평생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퇴가 없고 단지 뭐가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Are we getting old or are we getting closer? 나이가 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점점 주저앉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또한 우리의 답이 명쾌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인생의 어느 과정에 놓여있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지금 예수님 직접 만날 혼인잔치 초대장을 들고 그 잔치자리를 향해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고갈된 인생,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 잔뜩 갖다 부어놓어도 계속 빠지고 다 새어나가고 손에 남는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갈된 그 인생에 생명의 기쁨의 만족의 포도주를 콸콸콸콸 쏟아 부어주셨거니와, 그것도 모자라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내가 마실 날을 기다린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갈 때까지는 그 새 포도주 안 드시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마시시고 기다리신다,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 새 포도주에 가득 잔을 채우고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또 많이 예언을 합니다. 260개의 장이 있는데 약 318개 정도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30절마다 하나 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약속, 암시 또는 예언은 184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800번 이상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초림이 아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 사건 한 번 얘기할 때마다 재림 사건에 대해서는 여덟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덟 번 더 힘을 주어 강조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 약속의 공고함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의 은혜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 더 힘을 주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초림이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은 더더욱 분명한 다음에 벌어질 사건이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어느 땐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졸지에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 이 혼인잔치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잔을 높이 들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며 그 부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노래하며 우리가 그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기쁨을 나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이유는 우리 속에 주님 주신 초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메인주의 한 호수 앞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플렉스테프라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는 지형적 요건 때문에 홍수가 자주 범람하는 이제 몇 달 있지 않으면 곧 또 장마가 찾아오고 그 마을이 홍수에 잠길 만한 그러한 상태였지만 마을에서는 그 홍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민들은 집을 수리할 일이 있어도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페인트칠 해봐야 장마가 몰려오고 홍수가 나서 다 휩쓸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망가진 창문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마을은 점점 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마을이 점점 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의 능력도 없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능력도 없다. 그렇죠. 장 폴 사르트르는 소망을 갈구했지만 스스로 소망에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며 불행하게 정말 비참하게 그의 마지막 인생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휩쓸려갈 인생이 아니오. 장마비에 홍수에 휩쓸려갈 인생이 아니오. 오히려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 잔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망가진 창문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 휩쓸어갈 것이 아니오 더 멋지게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 정결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선행생실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소리 울려 퍼지며 주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우리를 찾아오실 날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며 소망의 근거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가까이 더 위로 더 그 멋진 포도주의 혼인잔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께 향 그리스도 향하여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며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리저브 해놓으신, 예약해놓으신 그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서뿐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이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뿐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포도주 잔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 순결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만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요 우리의 갈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관심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결코 사회사업이나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후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BBN 방송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BBN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 카드를 다른 분들에게 건네주시거나 또 친구에게 전화하셔서 방송을 들어보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웹사이트에는 BBN 방송 프로그램 목록들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영어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혹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만날 때라도 그들의 은어로 제작이 된 ITL 카드와 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하시거나 또 교회 주보를 통해서 BBN을 소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셔서 더 많은 청취자들이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N 사역은 1971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시작한 이래로 1999년에는 국경을 넘어 중남미에려는 방송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하여 전 세계 71억 인구 중 29억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인터넷 8개 언어 방송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말씀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BBN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조건적이며 때로는 비겁한 사랑으로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접 실천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보세. 내 그대를 잘 알고 있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치더니 그동안 나이를 많이 먹었구만.
1: 예, 왕이시여.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0: 네, 그래, 무슨 일로 돌아온 거지?
1: 예,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0: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하는군. 그걸 알려주려고 돌아왔는가?
2: 왕은 차디찬 시선으로 모세를 노려보는데?
1: 아닙니다. 제가 돌아온 목적은 우선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판에 모두 모아서 큰 제사를 한번 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런 제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0: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다 함께 모인다. 아니, 그래서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
1: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신인 하나님에게 제사를 한번 모시고자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0: 그건 허락할 수가 없네. 함께 모이면 사람들은 흥분하기가 쉬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야.
2: 왕은 고개를 저었어요.
1: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거역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0: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몰라.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는 걸 그대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화를 내든 말든 우리는 알 바가 없어. 돌아가게.
1: 그렇다면 왕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능력? 어디 한번 보여보게. 어디? 그래, 뭔가?
1: 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힘을 보여주소서!
0: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1: 왕이시여, 뉘우칠 것입니다. 뉘우친 다음에는 늦습니다.
2: 이집트에는 그날부터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무서운 비바람과 우박이 쏟아지고 난 뒤 온 왕궁 안에 개구리떼가 몰려든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개구리가 사라지고 나면 메뚜기떼가 몰려들었으며 그 뒤를 이어 새까맣게 몰려드는 파리떼, 그리고 또
0: 아이고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2: 누구라 할 것 없이 온몸에 이가 하얗게 늘어붙었어요. 이들이 왕이고 왕비고 모든 신하들의 몸을 물어뜯는 것이었어요.
3: 아이고 얘들아, 나 좀 긁어둬, 날 좀 긁어둬라니까.
0: 아이고, 이게 무슨 창피야. 이봐 물을 갖다 부어, 물.
2: 그러나 이집트 왕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0: 어디,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래, 다음에는 또 뭔가.
2: 무서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 왕이시여, 강물이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강물뿐이 아니고 우물물도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0: 아니야, 해봐. 어디 해보라고, 더 해봐.
2: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0: 아니 뭐라고?
1: 처다들은 물론이고 모든 가축들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살려주십시오. 이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0: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렇게도 무섭단 말이냐?
2: 마침내 왕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0: 모세를 불러라. 모세를 불러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해라.
2: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삿짐을 꾸렸어요. 그들은 제사를 모신다는 핑계를 대고 이 땅을 떠나려는 것입니다.
4: 자, 가다가 먹을 떡과 물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금부채 같은 것도 빠짐없이 챙기세요.
2: 드디어 많은 이삿짐과 가축들과 양곡들을 짊어지고 혹은 말이나 소, 나귀 등을 싣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족은 영광의 땅을 향해 떠나기 시작합니다.
5: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노예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우리 힘차게 출발합시다.
2: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비로소 이집트 왕은 그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6: 왕이시여, 그들은 한데 모여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치고 있어옵니다.
0: 도망! 아니, 그 노예들이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가!
6: 빨리 그들을 추격하여 체포해야 합니다.
0: 네, 군대를 출동시켜라. 내가 앞을 설 것이다.
2: 삽시간에 이집트 왕이 거느리는 추격대가 만들어집니다.
0: 자, 이집트의 용사들이 그 간교한 이스라엘족을 짓밟아버릴 것이다. 나가자!
2: 모세가 거느리는 이스라엘족은 잠을 자지 않고 쉴 틈도 없이 북으로 북으로 걸음을 채척하고 있었어요.
4: 아니, 저거 봐라, 모세야.
1: 아니, 어디를 말씀입니까?
4: 저 벌판 끝말이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지 않느냐? 저건 군사들이 말을 달려오는 게 틀림없다.
2: 추격대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 야단이로군요.
5: 여러분! 걸음을 재촉하십시오! 이집트군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2: 행렬은 아우성과 비명이 섞이면서 마구 흐트러졌어요.
3: 안돼요!
5: 그래, 어서 가자, 어서! 자, 어서 가자!
2: 그러나 그들이 기진맥진하여 모래 언덕을 넘어가고 보니
4: 아니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2: 바다가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제 어떡해요? 배척도 없잖아요!
5: 모세, 이 사람아! 이 자네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3: 지금 이집트군이
2: 모세는 그 자리에 꿇어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5: 하나님이시여! 명령하신 대로 이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들에게 굴복해야 하겠나이까?
2: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7: 모세야, 너의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쳐라.
2: 모세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푸른 바다가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4: 하나님이시여!
2: 그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바라보며 모세는 외쳤어요.
5: 이스라엘 민족이여!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그 바닷길을 건너가는데 그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자마자 뒤쫓아온 이집트의 군사들이
0: 아! 자기 봐라! 바다 사이로 길이 난다! 추격하라!
2: 그러나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갈라졌던 바다는 다시 아우성을 내며 닦여져 버립니다. 물결은 이집트군을 집어삼켜버린 것이에요.
5: 아니, 모세,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인가? 이거...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이 아닌가.
1: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3: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1: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3: 그곳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우린 편히 놀고 먹을 수 있느냐고요?
5: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를 도망쳐 나왔지.
3: 아휴, 그래도 이렇게 고생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아휴, 이 발가락 짓무른 것 좀 봐요. 그냥 이집트에서 놀러 살 걸 그랬어.
2: 햇살은 뜨겁고 먼지 바람은 불어오며 갈 길은 머니 사람들의 불만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4: 모세야, 우리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너 길을 똑똑히 알고 가는 거냐?
2: 심지어 모세의 형마저 모세를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니
1: 아,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2: 모세는 한숨을 쉽니다.
1: 조금만 좋으면 금방 만세를 부르고 조금만 힘들면 금세 불평이나 늘어놓는 이런 약한 민족을 강철같이 굳센 민족으로 단련시켜 주십시오.
2: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무서운 예언을 내립니다.
7: 모세야, 너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40년 이상 광야를 방황하게 되리라.
2: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아무리 늦게 걸어도 40년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광야를 방랑하리라고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굳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쇠를 만들 때 오래 두드리고 오래 달굴수록 그 쇠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4: 아니, 저기가 어디냐?
1: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4: 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산 말이냐?
2: 광야를 방랑하며 사람들이 지치면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오래 머물다가 다시 떠나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7: 모세야, 너 혼자 산으로 올라오너라.
2: 모세는 다른 무리들을 기다리게 한 뒤 산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0: 그 산은 항상 연기가 들어차 있고 사방에서 불꽃이 터져나오며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화산이었어요.
1: 하나님이시여, 저 여기 대령했나이다.
2: 너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내 너희들에게 내 가르침을 내리겠노라.
1: 예, 하나님, 말씀하소서.
2: 가장 중요한 열 가지 기후를 우선 일러주겠노라.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0: 이것은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돌판에 새겨집니다. 그 기간은 길었어요. 몇 달간이나 걸렸습니다.
3: 아니, 이거 이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4: 아유, 그런 거 같네요. 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 안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3: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이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야?
1: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따라온 것이 잘못이라고요? 그런 신은 없어요.
0: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사람들은 지쳐서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5: 모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우리는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하나 선출합시다.
3: 그래, 좋아요. 우리는 이 허풍쟁이 모세를 버리고 모세의 형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십시다.
0: 그뿐이 아니었어요.
6: 여러분,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내놓으시오.
4: 아유, 아니, 왜요?
6: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대신에 새로운 신을 섬겨야 합니다.
3: 아니, 어떤 신 말이오?
6: 우리는 소를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금으로 소를 만들어 앞에 모시고 뒤따라 가도록 합시다.
5: 옳습니다. 고생만 시키는 하나님 대신에 소를 섬기도록 합시다.
6: 옳다.
0: 모세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명령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 가르침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2: 이제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들고 지켜야 하느니라. 너희는 언제나 그 계율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1: 감사합니다, 하느님.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0: 이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열 가지 가르침, 즉 십계명과 성경에서 신명기라고 부르는 많은 가르침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률이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귀중한 가르침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7: 아,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 아니, 모세 어르신, 모세 어르신이 돌아오셨다!
7: 모세가 왔어도 소용없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지도자가 아니요.
9: 맞다고.
7: 그리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이 황금의 소요.
9: 아, 맞다.
7: 자, 모세, 이 황금 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0: 이 기가 막힌 광경 앞에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 외쳤어요.
7: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이 왜 이리 약하고 어리석습니까?
0: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울리는 무서운 소리. 번쩍이는 황금소의 형상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7: 모세야, 잘못한다. 어르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0: 삽시간에 사람들은 다시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6: 모세야, 그건 우리가 뭘 잘 모르고 그런 거다. 네가 죽어버린 줄만 알고 너무 슬퍼서 말이야.
1: 이 민족이 40년간이나 광야를 방랑해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서야 알겠구나.
7: 자,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이렇게
9: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나요?
1: 무슨 소리? 그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0: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넣어두기 위한 특별한 가마가 만들어졌어요. 이 돌판이 모셔져 있는 가마를 법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법계를 모셔두는 커다란 천막은 지성소라고 불러 아무나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0: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방랑하면서 그 행렬의 맨 앞에 언제나 이 지성소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족들도 행군 순서를 정하여 질서 있게 앞으로 나갔어요. 또 틈만 있으면 모세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6: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만 하느냐?
1: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입니다.
0: 놀라운 일이에요. 그 방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년이나 걸렸습니다. 40년이나 지나 비로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었던 유일한 인간 모세는 역시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위대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10: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자, 여기 모여보세요.
1: 헬라 사람들이 모여.
0: 헬라 사람들? 우리 공평이가 노래를 불러야지.
1: 응?
0: 우리 다 헬라 사람들 뭔지 친구한테 설명해줘봐요.
2: 헬라 사람들은 걱정.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구촌의 각종 뉴스를 접하면서 수많은 재난과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비극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사고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간신히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못 박힌 손을 통해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종종 은혜를 베풀자 이런 말을 서로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참여하고 있던 그 몇 명의 일꾼

0: 주문하기 위해서 양쪽 계산대에 물이 지어 서 있었는데요. 그때 뒤늦게 온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은혜를 베풀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렸대요. 그런데 일꾼 중에 또 다른 한 명에게 자기들이 먼저 주문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배려해 주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기적이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또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화를 내지 않는다.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영국의 매티 헨리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쓰셨어요. 종종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안녕과 만족 그리고 우선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사랑의 구절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짜증내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참 너무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이런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회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불평 때문에 오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서 짜증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짜증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대학생 4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딴짓을 하는 바람에 수업에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각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 한 학생이 오다가 그만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수리하고 오느라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교수는 타이어 펑크가 나서 지각을 했으니 어쩔 수가 없지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네 사람은 각각 따로 앉아서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써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학생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환한 빛이 비추면 그 모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실하십니까?
1: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0: 대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다를 바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늘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늘귀냐 예수냐. 우리의 행위로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바늘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바늘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를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늘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사용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참신하고 복음적인 방송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의 특징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는 온디맨드 형식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쉼 없이 방송하고 있는 스트리밍 방송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왼쪽 상단에 방송 듣기 아이콘이 있고요. 그곳을 클릭하시면 하루 종일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통해 또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저희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당신이 만약 지금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복음대화방으로 방문하셔서 구원 및 신앙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BBN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귀한 간증이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나 일의 고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고생스러운 날이었는데 BBN 사역자로부터 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전화를 받아서 마음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사역자님이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BBN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BBN은 신앙에 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며 지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낙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BBN은 개인적인 기도 요청에도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문제와 성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BBN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www.bbnchat.org로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꽃은 아름답고 화려하며 향기가 나야 합니다. 또한 꽃이 떨어지면 더욱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보다도 열매가 더욱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함으로써 승리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향기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의 마음을 이기고, 시기와 원망도 이기고, 게으른 나태함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그리스도 향기를 발하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에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스터드가 그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의 글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ITL카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장소에 있었던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으라고 종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종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주었습니다. 참 단순한 순종 앞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코카콜라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는 것이지만 BBN 방송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 동력을 구합니다. 여러분께서 물질로 드리는 헌신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전히 쓰여지게 됩니다. 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경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제목은 안과 밖이 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안과 밖이 다 깨끗한 그릇.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But now, O Lord, you are our father. You are the clay. We are the clay. And you are our potter. And all we are the work of your hand.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We are the vessels made by God, made by His hands.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이 커피잔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이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다 모양이 다르고 또 목적이 다릅니다.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we can use the vessels or cups and containers, all made by God because of His purpose. But today, the scripture verses we are looking for is not the kinds of the containers or vessels.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릇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릇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Hey guys, let me show this. It's dirty? Inside. Dirty? Outside. Both sides are dirty. I show this. Inside are dirty. What about outside? It's clean. Okay. And let me show this one more thing. What about here? It's clean. Where? Inside. What about here? Dirty. Dirty. It's outside. Yeah. But I brought here a very special one. Because this is special, I put in this bag and show this. What about this? Clean. What about here? Clean. Inside and outside. It's all clean. Right? Oh, clean. What kind of vessel, what kind of cups do you want to use it? This one. It's clean. Yes, you're right. 여러분, 오늘 아이들도 이거 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2: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안가방에 다 더럽고 하나는 안은 깨끗한데 바깥이 더럽고 하나는 안에 더럽고 바깥이 깨끗하고 하나는 양쪽이 다 깨끗합니다.
1: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해야 된다. God wants to have such a wonderful, clean vessel inside and outside. Why?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생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양쪽이 다 깨끗한 그릇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은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He hates the dirty vessel.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What to you?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싫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더러운 외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증거 혹은 형제 이간. 여기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일곱 가지를 살펴보면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가 겉과 또 속이 다르거나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haughty eyes. 거짓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 증거 혹은 거짓 증인, 형제, 이간 이게 다 양쪽이 더럽거나 한쪽이 더러운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바깥은 번질번질한데 속은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혀, 악한 계교, 거짓 증언, 형제 이간,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교만해서 눈으로 교만한 것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He hated it.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어요? 물론 이것을 뒤집으면 똑같겠죠. 우리는 겸손한 모습, 열매를 맺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We are all not enough to worship God.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The treasure, the Bible talking about is the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보배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그분 때문에 부족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과 박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안과 박이 깨끗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If a man cleans himself from the latter, he will be an instrument for noble purposes, made holy, useful to the master, and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이죠. Anything but the pleasures.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게 쓰임받음에 감사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씻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은 아주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The most valuable.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쓰임을 받습니다. The most important. 또 어떤 사람은 가장 훌륭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The best. 또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valuable하게, 때로는 important하게, 때로는 아주 best로, 그리고 아주 big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귀한 것입니다. 그가 작게 사용해도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고, 아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게 쓰십니다. 다 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귀한 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가치 있고 중요하고 최고이고 그리고 훌륭하고 그리고 큰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박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벌써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안과 박이.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안과 박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He is the maker. He is the creator. He is himself clean. He is himself holy. 이 바이블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But just he who called you,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거룩하라. 그리고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안과 박이 다 깨끗해서 거룩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담는 그릇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것들, 그리고 쓰임에 합당하게 모습을 갖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He is the God we worship is the Spirit, unseen. Nobody can see him.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The way the people see our Lord and our God is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we must be clean and be holy.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홀리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과 밖이 깨끗한 존재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원치 않는 것, 그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과 밖을 다 보시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아니다, 너 한 조금 이따 봐라,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겠다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안과 박이 같아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넘겨주세요. 425장 찬송인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그리고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펀드레이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작 나갈 날짜가 됐는데 택도 없이 그 금액에 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물질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최한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침례교 총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말씀의 종교, 말씀의 교단, 그래서 말씀 말씀 말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1900년도, 1800년도 말 1900년도, 그리고 길게는 1940년대까지 그 역사 기록들을 쭉 보니까, 교단에 가서 쭉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특별 집회가 있는 사진을 쫙 보여주는데 거기에 설명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몇몇 멤버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굴습니다.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살려달라 그리고 헌신한다 그리고 막 그냥 달라졌습니다. 이 침례교회 교단 본부의 침례교회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뜨거움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갔죠. 그런 때였습니다. 이 부인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 시간이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쫙 주여하면서 소리내서 막 버블리 막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속이 상해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들려오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이런 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무슨 일이 되든 No matter what.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들은 또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만지는 그 토기장의 마음에 합당하게 만지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프리카에 가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이 찬송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the final point,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 모르는 것처럼 이곳에 나와서 왕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예배에 참석하고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도박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도박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요즘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복권들과 공인된 카지노의 모든 게임들이 사실은 도박이며 죄라는 사실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도박이 죄인가? 그것은 그 도박을 하고자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 발로가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욕심으로 비롯된 도박은 분명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인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금연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국의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담배에는 600가지 첨가물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독가스실에서 사용되는 시원화수소, 로켓연료인 메탄올, 그리고 세정제로 쓰이는 암모니아, 부탄, 좀약,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물질 등 각종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는 담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가족들과 함께 청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료 가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나 속도가 빠른 더 좋은 기계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기계나 전기장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러한 업그레이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이제는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마도 업그레이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즉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좀 더 나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신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라고 의문을 가져보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구원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직도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이 참된 본질과 신앙적 우려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분과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모간의 대표 강해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총 20회에 걸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알고 그 깊이로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등록하여 공부하길 추천하며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2: 에스겔 제1장.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에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에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에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에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것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풍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4: 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적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거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2: 제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초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 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로 네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4: 제4장.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인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먹고 민납 중에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에스겔 1장에서 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불행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 밑에 폭발할 가스탱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죄의 탱크가 있습니다. 죄의 심판은 피할 수도 없으며 또 그것은 가스폭발보다도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에서는 매월 저희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을에 있었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작정하셨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왜 작정한 금액을 내지 않느냐고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채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 잠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